0: Janmabhoomi, your weekly Sinhalese program sponsored by the United Sri Lanka Association Auckland Branch is brought to you every Wednesday at 8:15 p.m. on Planet FM 104.6. Program includes current affairs, historical episodes, radio drama, popular songs, cultural information and many more. Now also available on www.planetaudio.org.nz. Janmabhoomi, every Wednesday at 8:15 p.m. on Planet FM 104.6.
1: Would you marry me?
2: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
3: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.
2: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
3: 유쾌, 상쾌,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.
2: 잊지 마세요.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.